0: Salam Santai, 12.30 malam hingga 4 pagi. Mengenal,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. Hangungmal Hagusipayo, Lugatus Salam.
1: Assalamualaikum semua. Hari ini bersama dengan saya, Mariam. Hari ini Mariam bawa Bahasa Korea. Jom kita solat jemaah sama-sama. Jom kita solat jemaah sama-sama. Bahasa Korea, yebe 같이 할까요? 아, 아따오? 예배 같이 해요. 아, 몰라 또 마리암 착각? 예배 같이 할까요? 이니 마참 기트 다녀. 아, 예배 같이 할까요? 또 can we? Can we solat together? I like that. And then 갈라오 좀 기트 solat bersama 이뚜 기트 거나 착각? 예배 같이 해요. So 아빠 양 배자? 요 또 몰라 또 기트 다녀 또 나이 예배 같이 할까요? 아, 답이 갈라오 기트 좀 기트 뭐라삼아 아, 참 또 요 또 자디 두룬 예배 같이 해요. 아, like that. 어, 예, 밀러 기트 솔라 배터 기트 뭐라삼아 솔라 뭐라삼아 배터 된 기트 솔라 서랑 서랑 기트 몰래 답발 르비 바할르칸 아, 좀 기트 솔라지마 삼아삼아 예배 같이 해요. 좀 kita dapat pahala sama-sama semua. Have a nice day. Assalamualaikum.
0: #penyiaranjakim.